0: 가져가 숟가락을 가득 차내 드려올 뿐하여 즐긴. 그리고 이 호 트럭, 마시스페이가 탐탐, 코어 7, 택스 앱, 워크. Taken from extra space storage at 55 East Jamestown. Reference quality 365, dispatch clear 1323.
1: Repeating Frangel 1, Medic 5, District 703, Annum. Laceration to the hand, glass, accidental, difficulty breathing. 43-year-old male, 1745 Cameo Drive off of Crossbow and Delta River.